곤인지 anywhere there are them my one anywhere who knew 사회 우리 안아주여 와보아메야 my God 진치 무슨 미프 프레임 everybody my one anywhere who knew